0: Laga Yani, Laga Yani is at the Kanisha Slavina. Dribu Tigi Yung Lady, Lan Sambu Tigare, Chow Sambu Chimbare. Dribu Tumi Adi, Chow Nebatibare. Chenny, Chow Sangan said Daddy, Dribu Sangel Tene, Dribu Tidu Gita, Kaba Pone, Chow Sangan, Shayush Mada, She Sangan Yimji Tonya, Shunti Rushna, Yasamarva. Karangan to a pember and shingi, Chowchina, the Yagal Tigare. Never and she's charging to tools together. So, not let Anna say that, let Kitty Saddy, Pepper and Shinchen Lady, less Sango. Gavelle cigar. Never and Shinchen Ladella, Digbele cigar.
1: China, she did Lenin, Raja Sisha to Gentino for the Tanguin to Michon, he couldn't send away. Same get that ever soon to see the shoes, but I'm too decent in the shoes. 가장 중요한 우리 간에 드링 선교가 출임 준비 기인일의 휴지인 대학을 개용 빨래면 퇴조기 철두구 소진 뒤에 드리는 군주는 협소해 신세정부 들어버디 문무초기 퇴조 구접단 제 뒤에 드리 몰로와 유기 신세 미야 수단 현두 제대 까먹는 협소해 차바 출로당 서류기 때문에 점거시밀기 상담 총결 본지당을 조리니 진행합니다. 죽지섬 소균 당신 계라점 가슴 차례도 교도 점미기지 간세볼리 등도 타마티에나 스페인기 간세볼리 루가지 골지기 아르헨티나라 판미당티 계가련투 생중시대 슈주르 계가리기용 조조 빨리면기 철두 기 초진 뒤 드리는 구조는 기업시에 초진 뒤에 진다 개발체 조성 기 발도 무투 뒤 초는 규탕 끝을 총부 죽을 하섬 시는 기업시에 농진 설거 외내주 시벽구에서에 따라 채는 다리 조조 기 초진 뒤에 깝라 팀수 조조 몸부시 거두를 당 까주는 규체 시업시에 드린 개인 지도 조조 오면 록사배 Supreme Court Amendment Bill Shape, Tingang Komen, Timber Ki, Tangza, Pajatung, Timbi Sarva, Sarsu Shigla, Tang, Kola, Kadunan Kitang, Tuzo Kumaraja Sabe, Gagari Gayuki, Sinda Kala, Nemu Chigu, Kango Ki, Timbi Shigli, Tok, Kadunan Chorsi, Tesam Dumase, Paracho Shin Tu, Manzu Kese Tang, Chise saw Tibje Chekobe Timshi Sujutang Yungab Jatel Income Tax Shebe Kuala Timshi Tang Tetan Chepji Gigab Jinang Chajung Shindu Tawa Tang Tishin Chungwa Dingrim Jeki Chungle Kualang Timshi Shigla Gadur Gadrunan Chimsehe Kesa Geng Chuzo Ki Chardu Chosin Hazube Kong Sidun Shoga Changzong Ki Chungdu Shi Parliament House 최저 초간진 한난 협의회 총두 뒤에 우수 순결레드는 지라드나 심지 초기 나와당 대는 수도쇼가 점이 십주하점기 우리응업주남기 임시난 협의회 치수 계속되는 선교 금수감이난 신도 최저 레드는 진기된 라조주 초기 수도쇼가 창마를 최저기 초진 뒤에 신점인강 추투부 시당 Zujun Tembe Kadul Kitone, Juge Yungwe, Reducition and Yubsehe. Cho Shentu, Gain Jitu Jom Losabe, Jitab Ombila Choki, Kesa, Tundushiki, Ushu Nanti, Tuzo, Ledunki, Lodun Henzo, Business Advisory Committee, Shibate, Tundu Shitu Nan Yubsehe. Tundu Teka, La Shungi, Wene, Sidu Shoga, Tamar. Timsu Tujuk Tala, Gonzal Nan Chobatang Tishin, Tuzoji, Ledu, Tama, Shinjam Dinga, Jugu Tubekor, Ridun Session and Yubsehe, Gusha Bila Choki, Tuzoji Nan, Tame, Rene, Zugun, Tembe Tuling, Nan, Yamshun, Gite, Kaga, Chimbushi, Yimbekor, Gane Session and Tuhu. Gesa Dilin and Okosmo Namki, Gesa Dilin and Tungor Tang Tishin. Mogun so chemi chobe kango tamra che mebari che sikhen nang yubse he. Tirin geyung chozo ki chojin gochu barte tedar kango tamra che mebari kor sikhen nang yubse he. Chizo